有讲法咧，就话你心谂住啲咩咧，咩就会出现噶啦。到底你心里边而家谂住嘅系嗰条彩虹啊，还是系刚才唱歌嘅青蛙王子嘅 Kermit 咧？